아이보롱 방보 수구방 라시 방보 수구방 아이마게라니 곤타이사 호라이맨 곤타이사 아이칼렘 키토 땅생바 곤타이톤히딩야바 구루야냉 시코리 라야 라이타오 타오 아이셰 코리네 치다다이 브롱팡 크람통 수구방 아이셰 코리네 치다다 라시 하자르바뎀 피쿠방 아이보롱 방보 호클라야 라시 방보 호클라야 라야 라이타오 타오

아이디 마물로 사거리, 디 마물로 시거리. 아이니니 바데, 아나 바데, 사거리네 티다다, 슝퐁 쿠슬라다 인딩방, 카람통화 캐브리방. 아이 사거리, 아이디야히, 지잘 페르사다다, 라야 라이타오, 타오.

아이디니 닥나 시코레 그랑 시장 미라이바 부케슬링도 아이족장 갈장 소카보 딘장 갈장 소카보 디마징니 시라올라 아이가이바 칼레 힝가일라 그랑 시장 미라일라 아이 만원이 시치대 아이 반원이 사치대 아이 파게 아이 마게라네 아이 허부지 아이 파게라네 허부지 부케다당 클라이